0: a whole world of radio on planetaudio.org.nz.
1: The Eating Disorders Association offers support and information to anyone affected by an eating disorder. Support groups for family, friends, sufferers and carers meet monthly. Call 0800 2 EDANS, that's E-D-A-N-Z, or visit ed.org.nz. Support, education, advocacy, recovery.
2: Our Earth has existed for 45 million centuries, but this one is special. Ours has the planet's future in its hands.
1: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and much more. TED Talks brings you inspiring presentations from speakers across the world. Hear activists, experts, and thought leaders sharing their ideas and stories. Wednesdays at 10 past 2 p.m., only live and only on Planet FM.
3: Hey Stephen, what are you doing at 8 p.m. on Sunday night?
4: Well Emma, like you, I'm tuning into Kick Arts on Planet FM.
3: Well, who would want to miss it?
4: Kick Arts, Aotearoa's one-stop shop for all things art, entertainment, theatre, events, books and more.
3: Join us as we chat with fabulous guests, mix with some great Kiwi music and lots of laughs.
4: Kick Arts, every Sunday at 8 p.m. here on Planet FM.
5: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태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재 용도 변경을 의미합니다. 플래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입니다. 배터리와 전자제품은 절대로 길가에 내놓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쓴 배터리는 대다수의 버닝스 및 마이터텐 매장 수거함에 버리실 수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 재활용 센터에서 가끔 무료 전자 폐기물 수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품목 및 기타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의회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세요.
6: I love the West Coast.
7: It has beautiful scenery. The harbour is absolutely amazing.
8: Good weather, good people, and I like it.
9: My favourite thing about Auckland is the amazing views that I get when different parts of the city.
10: Planet. Bring it on.
11: Loving Auckland. Our diverse city. Planetaudio.org.nz.
12: જય સાઈરામ શ્રોતાજનો, દર રવિવારે સવારે 7 વાગે આપ ગુજરાતી ભાષામાં શ્રી સત્ય સાંઈ બાબાની દિવ્ય વાણી સાંભળી શકશો. સત્ય, ધર્મ, શાંતિ અને પ્રેમનો દિવ્ય સંદેશ સાંભળી જીવનને ધન્ય બનાવીએ. આ છે રેડિયો પ્લેનેટ FM 104.6. આ પ્રોગ્રામ ઇન્ટરનેટ વેબસાઇટ www.planetaudio.org.nz/સત્ય સાંઈ બાબા ઉપર સાંભળી શકશો.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Your language on planetaudio.org.nz.
1: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소재 활용을 의미합니다. 플래닛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때는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제공하는 분홍색 수거함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를 사용해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십시오. 냄새를 줄이려면 2, 3일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매주 길가에 수거용 쓰레기통을 내놓으십시오. 주방용 쓰레기통은 싱크대 아래 보관하시고 수거 기간 사이에는 길가 수거용 쓰레기통을 그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estnothing.co.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